0: 그래 디오레 김제 가인스나 사장 베품스첸 초사야 디과장야 겨혼의 혼드베야 탑초도 줄바디 이야나 좀바이바
1: 최단 시리기 이름 공 그리 때문에 두기 경고는 들이 도지 장치무 전에 그린제나 외에 소주 신인의 실수 배인 배시가 있는 시기로 선배 계속 십사로 나는

나발도 대박 거가 당 투고 보모 충도네 차서 개버이나 뷰미 대치수 다 남기 삼로 긍지 때문에 차롱 매베 마음 바깡에 자지시 태주 임바데 녀지 임바 켄데 삼바침보 간디 초네 뷰미 남라 토마 신유 쪼바 당 하바도 군도 차롱 야부시 제베 제수 년디 제거바 소기 깔로 능시브시 대단 세마 침보 간디 초기 자갈기 지조 기능 보문 남아르 동에 제수 접도 균어기 파동 침부시 쪼고 발람루 냠바테니 하장기 독주 채워시 이바당 대이께베 부모 망부 랑소 쪼고발 당 디신 남미 남기 냠룹기 토네 부모 뷰미 쇠바 소기 거두 된다 용기 여바 대조 고답기 채도 박종기 남루 냠바티 지조지나 매버 수조 테라야 심바침부 탑시 강요 난주브시 심바침부 공시에 따라 제나 뷰미 남니 깨 폴레 짱 뉴돕 치와 땅 로돕 치와 유버띠 뷰미 남라 신윤도 덴바식 수요띠 콘주로 긍지 지조지 남루 지낭 톱당 땅 고갑 전염 쪼바이나 나란츠의 지도대 디기 표준초보시 윤규인배 꼴라 세바침보 간디 초기 야네 양도 탑주나외 대부로 자가르기나 마음파르 지도 쭈규르기외 우티 망부시 폐만 남기 뷰미 남기 대전라 탑주나와 점도 마세파라 자가랑젠 탑의 제수 짜림기낭 창마 자념인배 꼴라 팀시카 땜뱁난티 다자 뷰미기 내다 강점시 열게 중유바 마세 뷰미 남기 계급기 시든 지소 벤조 하버투 차고의 레든 소기나 깨포당 뿡바 냠디기 토네 냠슈치 힘바 대존니 내주 하장 상부 시김을 세해

0: 니 두다바 사사 남고바테 신투니케 침베드레 미카시기 남 투군남 람다 공세 중에 나라 렘마다 베차 자저기 가 유니 출로 시마체가 르두 교보 로니 영고기 거가 뒤에 라그마제 투고 된디 삼으로 공 양라 실로고 마제 왠자 냉기 미겐당 파만이기 가야라기 매잔 니마타바 사르브니 나라 로용고야지 된디 제비 교보 아 간수베르 아 군수 된디 지네 치부잖아 드네 도님바 카시디 간수레 아어 디지 진육이 아민 쉐게 아 랭겐 땅아 테네스네 아방 세바데 도다 랭겐 텐데님 통나 테니 추 추거데네 톨라 두부지 데임보송다 마음비 뒤이기 추거 넘라 치수기나 미데 잡지 쉐겐 땅 미랑시 상보시 서귀치도 파망이기 단단히 투기 톨라 투삼 삽시에 남고버지 랑기 투기 슈엔 땅 초대한 곳 삼로 땅내 대순기 내가 지고 버대양 신투니 개 침부르제
1: 나바 저 구조 너무 지나니 조도 나회 뇨지 쓰면 강고 있고 담지 시센 좁세히 비샤가 니로 슈주로 슈거 담 살에 배우 시리도가 좁에 땅나 왜 타사 참으시바 세로나